0: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.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.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.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원의 교집합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. 우리 앞으로도 행복합니다.
1: Al aire el tlacuache de los 40 con el diablito. Estamos de vuelta.
2: La música nueva está en los 40.
3: Siempre me traiciona la razón y me domina el corazón.
4: Vivir así es morir de amor. David Bisbal.
3: No sé.